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ith us. We have Choi Sung Hyun, also known as Y in the studio.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K-POP인 게스트로 오게 된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성윤 씨, 우리 네. 대본대로라면 우리 네. 스태프들이 이제 혹시나 아티스트 분들이 오거나 그러면 체크하거든요. 네네.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네네. 우리 올해 초에 봤대요.
1: 올해 초. 맞아요. 한 거의 6개월.
0: 응, 거의 6개월 만에 뵙는 건데 네. 이렇게 6개월 만에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일도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또 이번 컴백도 준비하고 이제 또 뭐
1: 맞습니다.
0: 또 이제 바쁘게 지냈다는 증거기도 하고
1: 그쵸.
0: 그래서 저희는 너무 반갑고 지난번엔 타이니 스테이지라는 코너를 했을 때
1: 네.
0: 여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질문 자체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1: 약간 정적인가요 여기는?
0: 반대요. 여기는 우리 요즘은 어린 아이돌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1: 아 그쵸 그쵸
0: 좀 게임도 좀 많고 좀 이런 분위기라면 목요일날 그때 처음 오셨던 코너는 조금 더 이제 아티스트의 포커스에 맞춰서 음악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1: 네 그쵸
0: 좀 장난기 있는 질문들도 좀 많고
1: 좋습니다. 저는 뭐 매사에 장난기가 가득해가지고 네 가벼우면서 무겁게 오늘 한번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I was explaining to him kind of the differences because he was here last with our Tiny Stage. And I was telling him that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ur Twinkle My Star. We haven't seen each other in about 6 months. And that is a good sign because that means that he's been very busily, diligently working on some music, which proves that he's just recently made a comeback. So we're going to have him have a fun time today. He's going to be a little goofy because we have some goofy questions for him as well. S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in message form,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So 시작부터 10초를 드릴 거예요.
0: 네네네.
1: 초가 나갈 건데요.
0: 네.
1: 성윤 씨가 이번 앨범을 홍보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블루문을 네. 홍보를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지금까지 좀 말하지 않았던 TMI. 이따 TMI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오늘의 TMI도 괜찮고 진짜 우리 팬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나의 TMI도 괜찮고
0: 네.
1: 이번 컴백의 비하인드의 TMI도 괜찮고
0: 네.
1: 아니면 정말 10초 동안 아무 얘기 나 하셔도 돼요. 야 이제 원래는 이거 약간 PR 타임이기는 하는데
0: 네.
1: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0초 드릴 거니까
0: 네.
1: 하시면 됩니다.
0: 아 짧네요 생각보다.
1: 그쵸?
0: 네.
1: 그러니까 10초 맞추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 아.
1: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짧
0: 짧게.
1: 근데
0: 네, 저는 여유롭게 10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10분 같은 10초.
0: 네.
1: Okay, so he's gonna treat it like it's 10 minutes instead of 10 seconds. So let's see how he does. You ready?
0: 네.
1: 준비됐어요? Alright. 네. Cue.
0: 네. 오로라로 찾아뵙는데 오늘은 블루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곡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거짓말.
1: 10초.
0: 에이, 네. 10초 아니죠.
1: 이거 틱틱틱틱 들어갔잖아요. 10초예요.
0: 아, 가에 5초인데?
1: 아니야, 아니야. 10초예요.
0: 그래도 이 문장은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내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나?
1: So, he said that the last time he was here, he was weary with Aurora. He just made a comeback with Blue Moon. And then he just got cut off. He's like, no, that can't be 10 seconds. I was like, no, you heard the timer. It was 10 seconds.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키워드 토크로 오늘 넘어갈 거니까요. Blue Moon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했고, 내가 바랬던 Want라는 키워드도 준비됐고, TMI 집도 네.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0: 네.
1: 하시고 싶은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할까요, 우리?
0: 블루문은 어디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게 되나요?
1: 그냥 블루문부터 그냥 할까요?
0: 네.
1: 블루문이랑 키워드?
0: 이렇게 내가 말했다. 이 세 개 키워드 중에서.
1: 네네네네.
0: 저는 내가 바랬던.
1: 아, 내가 바랬던 원트부터. 네, okay, 네. so he thought he was choosing just one particular question, but he's now choosing the keyword. So he's gonna go with want first. What is your biggest want at the moment?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 Right now. 오늘 이 시간.
0: 여행 여름 휴가.
1: 여행. 여름이야. 오, 네. summer vacation. Okay. 어디 가고 싶어요?
0: 저는 LA. 가고 싶습니다.
1: 아, 우리 안 그래도 노래 나갈 때 LA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었는데
0: 네.
1: So yeah, he says he wants to go to LA. 자, 그렇다면 여행을 다니실 때
0: 네.
1: 계획형이에요? 즉흥형이에요? 뭐 어느 정도예요?
0: 전 바로 즉흥입니다.
1: 즉흥?
0: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떠날 수 있어요.
1: 비행기 편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0: 아, 그러면 국내라도 저는 가는 편이라.
1: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오늘 무조건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됐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가고 싶었던 곳에 비행기 편이든 기차가 없어요.
0: 네.
1: 그러면 어디든 일단 가요?
0: 네, 저는 가요.
1: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0: 네, 저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일단 가서 여기가 LA겠거니 하면서 바다를 또 보면서 강릉에 가가지고 LA겠거니 하면서 이제 네, 마음 그 상상을 좀 하는 거죠.
1: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Okay, so I was asking him if, let's say, you wanted to go, like you got the urge to really go on a trip, but everywhere you wanted to go, you can't get reservations or a plane ticket or a train ticket or whatever. Do you still need to leave? And he's like, yeah. I need to go somewhere and I can go to any beach or whatever, even if it's domestic, and I will treat it like I'm in LA and I'm just gonna, you know, go for it. He needs to, if he gets the vibe, he definitely has to jump into it. Do you feel that your wants are changing by the years? 한 해가 지나면서 옛날에 yeah. 성윤 씨가 좀 바랬던 점들이랑 네. 지금의 좀 바라는 점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오.
0: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랬는데, 저는 지금 계속 또 이렇게 출연도 하고,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랬던 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kay, so I was asking him if there is the ones that he used to have and the ones he has now, are they the same or have they changed? He's like, he feels that they're in the same category. So one of his major wants in his life is that he wants to be able to do music for as long as he can. And he feels that he's taking those steps into that direction because he's still doing it and he is still in that phase as well. We're already more than half done with the year. Is there something that you feel that you've put all of your heart into? 이제 벌써 7월도 다가갔고 올해 벌써 반 이상이 지났는데 제일 열심히 하신 거뭐 있을까요? 올해.
0: 올해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곡 작업이지 않을까.
1: 오.
0: 네, 이번에 또 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자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사부터 작곡, 믹스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블루문이라는 곡을 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1: 오,
0: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왜 이거 와 믹스까지. Okay, so he says that songwriting in general is something he's really been pouring his heart into. We're going to talk about it a little bit more later, but he was able to self-produce Blue Moon, which just dropped. He was also able to help with the lyrics. He was also able to even help with the mixing and stuff like that, which is actually a really big deal. So we're gonna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in just a few moments. If you were to set a standard for yourself, what would be the biggest want? From yourself.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0: 네.
1: 본인이 스스로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0: 스스로 저한테요.
1: 약간 스스로 세우는 게 약간 기준점.
0: 기준점. 책을 많이 읽어라. 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좀 오랫동안 보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그 습관을 바라긴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so he wants to jump back into reading again. If he was, this was a listener question, and he's like, if I were to set a standard for me and a want, I think reading would be something. He hasn't been close with books in a while, and so he feel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he would love to do if he could. Is there a music style tha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0: 네.
1: 꼭 해보고 싶은 음악 스타일.
0: 저는 R&B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 R&B 쪽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도전, 랩은 아니에요. 랩은 아니고. 네, 힙합 R&B 쪽으로 조금 해보고 싶은, 네, 꿈이 있습니다.
1: 왠지 본인이 지금 성윤 씨가 팬분들이 바로 시킬 것 같다는 예고가 막 갑자기 스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아니 랩은 아니에요 약간 이거를
0: 네,
1: 못을 박는 것 같은
0: 제가
1: 느낌.
0: 다 잘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게딱한 가지 있다면 랩을 좀 못합니다.
1: Okay. So he says that he loves R&B, and so he would like to try to do a hip hop R&B type of a track. And he's like, I'm not gonna rap. And I was like, it feels like he knows his fans too well because as soon as he says that, he feels like the fans are gonna make him rap. He's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want to do better, but there's one thing that I cannot do, and that is raps. Okay, so what we're gonna do is move on into our next keyword. 자, 블루문 그리고 TMI 집 어떤 거 다음으로 할래요?
0: 그래도 이제 또 블루문이 또 메인이니까, 네,
1: 그쵸?
0: 블루문으로
1: 그리고
0: 가보겠습니다.
1: 하고 싶었던 질문 제일 먼저 답하죠, 뭐. 영감 받았던 사고.
0: 아, 네. 일단 저는 하늘을 되게 많이 봐요.
1: Okay.
0: 네, 여름이든 뭐, 근데 이제 그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 그렇지. 해가 떠 있으면 달이 안 보이는구나. 근데 여름은 낮이 길어.
1: 그쵸.
0: 그러면 밤에 이 짧은 밤을 표현하려면 어떤 곡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시작이 됐던 작업이에요.
1: 와우. Okay, so he loves looking up at the sky, no matter what the season. And he was looking up at the sky one night, and the moon was out. And he was like, "Huh? Yeah. When the moon is out, we can't see the sun because you know how the Earth rotates." And he was just like, "In the summer, our days are longer, and we don't get a chance to enjoy the night as much." And he was like, "How could I express that in a song?" And that's kind of where the start of the track was able to come through, and he was able to move on through this. 지금 스토리 1 224님이
0: 네.
1: 작사 작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0: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일단은 일단 제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는 동료 그 작곡가 친구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어제 오늘 느낌이 다르니까.
1: 아.
0: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수정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맛있는 걸로 사드렸고요.
1: Okay. So for him, he's never really sat down and learned the technicalities or like the book smarts part of writing songs. And so he does work with a lot of other producers and songwriters. And every time he comes up with like a new day, a lot of the times what he's vibing with might be a little different. And so he realized that it was probably a lot of work for them. So he did give them a lot of delicious food as a thank you for all the work that they did get a chance to help him put in as well. With the songwriting process, I know that it is a lot of people tend to lean into one or the other, and I want to see if there is one that you kind of lean into. 이제 아무래도 셀프 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0: 네.
1: 작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고
0: 네.
1: 아니면 아 아니야 확실히 비트랑 탑라인이 됐던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아니면 그냥 둘 다 동시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본인은 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멜로디, 전체적인 구상이 머리에 좀 떠오르는 편이고
1: 오케이.
0: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는 점이 뭐냐 저한테. 책을 읽어야 된다. 작사를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함축적으로 담아질까? 그래서 전 작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1: 오히려
0: 네, 오히려 작사가 어려워서 그 대충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 작사에 대한 주제만 정해놓고 곡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긴 합니다.
1: Okay, so he definitely is more of an outline person. He feels that he knows the kind of vibe of the track that he wants, but lyrics are definitely something that he's finding a little bit more difficult. He's noticed that he wants to express a lot of things, but he's finding trouble trying to put all of that into an actual phrase or kind of like pile it all into one word or one line. And so he's definitely looking for a little bit more of that as well. 지금 샤인 최님이 동료들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0: 아,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들을 뭔가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1: Okay.
0: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자 넘겨짚자 이게 안 돼서 타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함께 작업들을 만들어 나가서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1: Okay. So one of the listeners was asking when he was saying earlier that he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producers and trying to get what he wanted. Most of it was even though they were on a time crunch, he didn't want to just like hey, it's fine. Like, he didn't want to do that. He really wanted to get the type of sound and color he wanted for the song. And so that's why he was very hands-on for it as well. 근데 사실,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믹스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믹스 앤 마스터링을 하면 사실 믹스랑 마스터링만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엄청 많고 이거만
0: 네,
1: 하시는 프로듀서 분들도 많고 이거는 약간 좀 스킬적인 부분이어서 귀도
0: 맞아요.
1: 좀 예민해야 되고 네. 좀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도전을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0: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는데 믹싱을 하는 또 동료 친구가 있어서 믹싱을 오로지 맡기기보다는 제가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가고 이런 부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 하면은 최종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0: 제가 직접 가서 한 6시간 동안 함께 만들었어요. 기초적인 것들은 다 작업을 해주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요청을 하면서
1: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게 믹싱 과정에서 그 노래가 같은 노래여도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0: 엄청 다르죠.
1: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오로지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인 거잖아요.
0: 네.
1: Okay.
0: 네, 맞아요.
1: Okay. So, when it comes to being a producer or a songwriter or a lyricist, a lot of artists don't go into the mixing process, and the reason is because mixing and mastering normally kind of gets separated into a different category, and there's engineers and producers that only do this because you have to have a certain skill factor and whatnot. It seems that in his production team, there is a person who does this, and instead of kind of going back and forth through the phone or online with all the different ideals and how it should be done, he just sat there with them while they were doing it for 6 hours, and they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and whatnot. And it might not feel like it, but in the end, when it comes to mixing, a lot of times, depending on how you volume check each thing, it gives a completely different vibe to the track. So that was definitely something he was able to try to put because he had a bigger picture for it. A listen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phrase or a compliment that you would like to hear from this promotion?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나 칭찬, 청취자 질문이요.
0: 원래는 이 블루문이라는 곡이 안무가 없었는데 그 또 저희 골드니스 분들이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춤추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 수정을 통해서 그 방송에서 안무를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부분을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칭찬, 아니, 무대를 봤거든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0: 칭찬박수 세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So there was not choreography for this comeback. He was not planning on doing any choreography whatsoever, but he knows that the fans love it when he does choreography, so that was added in very last minute, so he wanted to get a lot of compliments on that as well. Let's ask another listener question.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0: 네.
1: 여름밤의 드라이브, 바닷가 산책. 어디서 블루문을 들으면 더 좋을까요?
0: 아니, 그냥 블루문이 두 개 다 들으시면 돼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1: 한 번만 듣지 말자.
0: 네, 두 번 다 들으시면 여름밤 드라이브 하다가도 들으시고 바닷가 산책할 때도 들으시고 얼마 좋아요.
1: 아, 하루 종일 들어라.
0: 하루 제일 그냥.
1: 24시간.
0: 네, 24시간.
1: 루브로 계속.
0: 네.
1: 오케이. Okay, so a listener was asking, should we listen to Blue Moon on a drive around the sea at night or while walking on the beach? And he's like, all the time, both, everywhere, 24 hours a day, if you can. So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it. We're going to go into our TMI zip as our next keyword for today. For our next keyword, I want to know, what was the first thing you did when you woke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
0: 이런 아침에 뜨자마자 여름에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했습니다.
1: 망했다.
0: 뭐지? 나 왜 이런 걸까? 냉방병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Okay, so the first thing was a thought actually when he woke up this morning. So he woke up this morning. We have a phrase in Korea that even during the summer, dogs don't get sick. And he feels that it might be air conditionitis because of just like the AC and everything. But he felt a little under the weather. And he was like, oh, that was like the first thing that passed his head as soon as he woke up this morning. 가장 최근에 사진 찍은 거요. What's the most recent picture you took?
0: 가장 최근에 사진 찍은 거 어젠데요. 저 이제 팬사인회를 하다 보니까
1: 셀카 도시락.
0: 네, 도시락도 찍었고 어제 네, 셀카들을 또 이제 찍어야 돼서 그게
1: 제일 최근에
0: 네, 그게 okay. 끝입니다.
1: Okay, so the most recent pictures in his gallery is going to be his selfies from yesterday because he had also the pictures that he posted in his story of the food that he got from the fans. What's the biggest, most pleasurable purchase you did most recently? 최근에 가장 만족했던 소비.
0: 소비요?
1: 네.
0: 가장 만족했던 소비. 일단은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도와준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엄청난 그 좋은 소비인 것 같아요.
1: Oh, 네. Oh, that's so sweet. So he's not a big eater and he's not like a big foodie, but he does always love to give buy like food and stuff like that to show appreciation to his staff and people around him.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felt the best about most recently. What was the thing that was the most funny recently? 가장 많이 웃었던 일.
0: 웃었던 일이요? 사실 컴백을 하면서 팬분들을 많이 뵙고 있거든요. 팬사인회장 가면은 거의 한 달치를 매번 웃고 와요. 너무 그러니까 폭소죠. 폭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저번 주 이번 주는 내내 웃었던 것
1: okay. 같아요. Okay. So last week and this week, he definitely have to say that with his fans, he gets a chance to like just pull it all out because he gets to have fan signs and his fans bring the best out of him.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he likes to do. What compliment would you like to give yourself? 아까는 이번 활동에 칭찬이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한테 칭찬해 준다면?
0: 스스로에게 그냥 꿋꿋함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든 물론 좋은 것들도 많고 막 이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이 되지 않을까, 장점이지 않을까.
1: Okay, so yeah, he pretty much sticks to things. He feels that that would be one of the biggest compliments he can give himself.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he tries to stick with things no matter what. We need to jump into a live performance. 이쯤에서 이제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네요.
0: 네.
1: 블루문을 라이브로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0: 네.
1: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0: 네.
1: 곡 소개를 한번 해줘요.
0: 아 제가요? 아, 네.
1: 블루문, 블루문을 곡 소개를 하면 제가 네. 통역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돼요.
0: 네. 지금 하나요?
1: 네.
0: 네, 블루문이라는 곡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낮보다는 밤에 조금 치중이 돼 있었고
1: 음흠.
0: 그다음에 해가 질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들을 좀 담아 봤어요. 또 일단 블루문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데 그 순간을 잡아낸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오케이. 자, 라이브 준비하시고 이제 물 드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so we have Jisung in the studio for today. Blue Moon is a track that he's going to be giving us as a live performance. It's his recent release. It's summer vibes. He really wanted to try to capture the rareness of a blue moon and also just how precious the nighttime is, especially in the summer seasons. And he's giving you a lot of great night vibes as well, very chillax vibes too. And he tried to put all that beauty into the song as well. So we d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라이 준비됐을까요?
0: 네.
1: All right, music cue.

0: Bravo. Bravo. Okay, we have Jisung-yoon in the studio, and he did say earlier he was feeling under the weather, but I feel that that was perfection. 지금 이봉봉님도 감기인데도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닌가요?
1: 반칙 좀 썼습니다.
0: So it's against the rules for him to be feeling under the weather and to be able to sing that well. Bravo to that. So for those of you who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우리 파트 2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대본에 네. 없어요.
1: 그렇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0: 근데 저희도 준비한 게 있는데 진짜 네네.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 같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리 1, 2 이사님이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음식은
1: 삼계탕이죠.
0: 와우, okay, 삼계탕 or ginseng chicken soup would be something he thinks of first. 이 청취자분은 수박 이모티콘을
1: 수박도
0: 올려놨어요.
1: 좋아하는데 저는 과일을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즙으로 된 것들을 먹고 과일을 사가지고 그 껍질을 처리하기가
0: 귀찮다.
1: 굉장히 귀찮다 아니에요. 곤란하다.
0: 네. Okay, so he doesn't tend to eat a lot of fruits. If he does, he will find it in a juice or a extract form, because he doesn't have time to deal with all of that, especially the peels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a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comes in. Okay, our next one is, from now on, for the next 24 hours, if you can only use one word to communicate, what do you think you would choose to use? 지금부터 24시간 네. 동안 만약에 한 단어로만 모든 대화를 해야 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사랑해. 않을까. 사랑해! 하나도.
0: 그러면 매니저님이 밥 먹을래?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해서.
1: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0: 오케이. 톤만 바꿔가서. 네. Okay, so he says he's gonna say I love you. And I was like, so even if your manager's like, what are you gonna use? Like, you're gonna say I love you. He's like, yep. I'm just going to change the tone. Then hopefully everybody can know what I'm talking about. 자, what's the most random thing that happened to you recently?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
1: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이요? 제가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거든요.
0: 네.
1: 이제는 자전거를 좀 탈 계절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위에 거의 그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몰고 다녀요. 뭔지 아시나요?
0: 그 조그만한 거.
1: 네, 그 친구들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도 그 모기 잡는 래킷 있죠. 네. 이걸 앞에다가 두고 네. 러닝 하신다고 막 이런 영상도 많이 봤어요.
1: 어제도 러닝을 했는데
0: 어머 러닝도 하세요?
1: 네 어제도 벌레들을 좀 몰고 다녔습니다. 저 위에 막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전 뭔가 싶었어요. 네.
0: Okay, so he says that he likes to ride bicycles and he also loves to run. And you guys know whenever you guys go out, especially during the summertime, there's little small black bugs that just kind of go around in like mini clouds. He always seems to have them around him when he's going out. And he's like, yeah, even last night, he feels like he probably swallowed a couple of dozen of those. I've been seeing a lot of people that hold the insect rackets up while they're running or bicycling because it's just too bad these days. Oh, so would you be the person doing aegyo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would you love to have it done to you? 평생 애교만 하기, 평생 애교만 받기.
1: 받기.
0: 받기.
1: 이거는 뭐 확실하죠.
0: 그래요?
1: 네. 하는 거는 평생 애교만 하기는 힘들어요. 네.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0: 네. 팬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1: 좋아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팬분들이 있을 때
0: 만
1: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0: 스태프들한테나
1: 네. 안 돼요.
0: 가족들한테나
1: 네. 가족들한테도 안 돼요. 저는. 오로지 한정 골드니스.
0: 오케이. So he feels that right now the only 애교 that he could do is with his fans. Like he goes into 애교 mode just for his fans. Like if he had to do it like in front of his parents or the people he works with, he would die. So he says that he would rather receive it. 근데 받는 거 하는 것도 불편하시는 분들 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1: 저는 괜찮아요.
0: 그거는 괜찮아요.
1: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이 하시면은
0: 근데 막 너무 대표님도 하고 그거는, 엄마 아빠도 하고
1: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말
1: 네. 물론 애교는 엄마보다 아빠가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0: 어, 네네네.
1: 근데 그건 애교라기보다는 좀 웃겨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이제 친구들이나 뭐 대표님이라고 하죠. 안 돼.
0: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1: 그래도 받을게요.
0: 오케이.
1: 네,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So he definitely cannot think of doing it. Even though his dad's not the most egio type, his mom is, but he feels that it's more of on a like, cuter side. He definitely doesn't want to picture his friends nor his CEO doing it, but he still would rather choose receiving it than doing it because he feels that just that would be really, really bad. 이제 이거 약간 걸렸다 하는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교 받는 거 좋아한다고요?
1: 네. 좋아요. 해주세요.
0: Okay. Oh, so he's like, yes, I would love to receive it from the fans. Ooh. Okay.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we can learn going forward.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hi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do have a lot of fun in store with our secret paper time in part three. So stay tuned for that. 시그릿 페이퍼도 파스리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 시간을 최대한 많이 아끼기 위해서 지금쯤 노래를 들을게요.
1: 네.
0: So we have his next track for you to enjoy. We have Aurora for you.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More of the show.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it's hour two on a Monday for our Twinkle My Star. Today, we've got Choi Sung-yoon in the studio, and it's our secret paper time, and we have his user manual that he was able to write himself. We're going to be posting this later on. 이제 파트 3에서 secret paper time은요, 나 네. 사용 설명서를 하나 작성해 주셨고,
3: 맞아요.
2: 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이거 이따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제 다 풀로 보실 수 있는데,
3: 웃음의 의미가 뭐
2: MBTI에서요. 네. 뭐 읽는 거 다 쓰신 거예요?
3: 아니요, 그 비슷하게 뜨는 것들 다 써봤습니다.
2: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3: 아니요, 바뀌진 않는데 제가 E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낯을 또 많이 가려요.
2: 테스트했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3: ENTP.
2: ENTP가 나왔고
3: ESTP가 나올 때도 있고 ENTP가 나올 때가 있어요.
2: 그러면 TP는 안 바뀌네요?
3: 원래도 FP였는데 TP로 바뀌었어요.
2: FP시라고요?
3: FP였는데
2: 확실해요?
3: 근데 아닌 것 같아요. TP가 맞는 것 같아요.
2: TP가 맞는 것 같고 네. Okay, so he wrote like 7 different types of MBTIs in the MBTI box and I was like, what is this? He's like, I don't know what I am because he feels like he's like whenever he gets it, he does the test as an ENTP. He says that he's gotten ENFP before, and I was like, "Excuse me, an F?" And he's like, "I don't think I'm an F," but he feels like he's an I in certain aspects. 근데 이거는 저도 ENTP거든요.
3: 네.
2: 근데 이 E라는 거 앞에서는 제가 일할 때만 E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I 성향이 더 많대요.
3: 그게 뭐가 무슨 차이예요?
2: 그러니까 낯을 가린다기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3: 맞아요.
2: 좀 약간 친구들이 야 오늘 보자 했는데 나가기 직전에 취소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3: 그렇죠.
2: 야 취소 아야 어떡해 하면서 스스로 좀 좋아하고 네. 좀 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좀 피곤을 느끼고 그러니까 네, 일을 맞아요. 하고 들어오면 좀 기빨린 네. 걸 느끼고 그러면 네. 이 성향이 좀 일할 때만 좀 이인 거고
3: 네.
2: 본래는 좀 아이의 성향이 좀 더 많은 걸 수도 있어요.
3: 네, 어떤 모임 자리 같은 데 가도 신나게 놀아요. 근데 집에 와서 방전.
2: 그렇죠. 방전. Okay. So I'm an ENTP too with a lot of I in me as well. And he's like, what kind of I characteristics do I have? And I was like, I like it when we have things that get canceled. I also like to stay home by myself a lot. And then I can enjoy an outing, but when I come home, I need to recharge. And so, yeah, I think that we kind of have similar MBTIs. 버릇 중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 네.
2: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3: 네, 좀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는.
2: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작곡하기가 되게 힘드실 텐데.
3: 저 일어나서 해요.
2: 돌아다니면서.
3: 네, 돌아다니면서.
2: 좀 하다가 좀 듣고 또 하다가 듣고 또 막.
3: 네, 이게 들으면서 하다가
2: 또 일어나고.
3: 하다가 이제 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앉아서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뭐 하면 일을 뭐 음식을 만든다. 뭐 그런 음식을 하면서 저는 탑라이너니까 라인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Okay. So his habit is he can't sit still. And I was like, so do you write? How do you write songs? He's like, I write songs like do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He'll think of like a top line or a melody while he's cooking, or you know, he'll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So he can't really sit still that much.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 수 없는 남자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I love how the fans are like, oh, it's so hard to read him, but I kind of know what he means. Okay, 좋아하는 음식이 집밥.
3: 집밥.
2: 요리를 해요.
3: 간단한 것들을 하는데 저는 집밥이라고 하면은 본가에 있는
2: 엄마 밥.
3: 밥을 좋아해요.
2: 그래서 등갈비, 갈비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찌개류랑.
3: 네, 찌개류랑 그냥 집밥이 맛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어렸을 때는 맨날 먹으니까 맛있는지 몰랐던 거.
2: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으니까 다시 내려가면 진짜 맛있어요.
2: Okay. 네. So his mama's cooking is something that he loves. He can cook, but his mama's cooking anything that she cooks. 갈비찜 is one. Any type of 찌개 is another. He didn't know how, because he knows his mom is a good cook, but he never really realized how good of a cook she was until he started living on his own. And then he loves his mom's cooking whenever he gets a chance to sit down. 자,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솔직하다.
3: 네.
2: 그래서 장단점도 솔직하다. 네. 솔직해서 장점, 솔직해서 단점 어느 네. 정도까지예요?
3: 저는 돌려 말하는 게 불편. 그러니까 돌려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쏘는 건 아니지만 저에 대한 솔직함은 확실히 있는 거야. 나 이거는 조금 내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 그 와중에 지금 F였다고 계속 생각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3: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2: 아, 생각은 한 거죠.
3: 네, 그리고 왜냐면 F 때는 어땠냐면은 그렇게 뵙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했어요.
2: 오케이. 네. 왜 F라고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Okay, so he says that he's really honest. So his personality is honest, but he's also a pro and con is he's honest. And I was like,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very bluntly honest don't fall into the F category. But he was like, no, because like if I do that, I go home and then I regret saying it. So that's why he said that he probably thought he was an F to a certain extent because of that.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T.
3: 요즘은 좀 간결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는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로 원해서.
2: 그러면 그 정도의 티는 아닌데.
3: 어떤 거요?
2: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되게 좀 소프트하신데.
3: 네, 왜냐면은 저는 일단은 상대방에게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2: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3: 상처도 주고 싶지 않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2: 불편한.
3: 네, 불편하게 하고 싶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게 좀 많아가지고. 네.
2: 하고 싶은 거는 있고.
3: 네.
2: 그거를 최대한 나이스하게 네. 전달을 하고 싶다.
3: 네, 큰 거를 좀 깎아 예쁘게 해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
2: 그러면 F를 의심할 만하긴 했네요. 네. Okay, so yeah, I can see him definitely thinking that he's an F on certain standards. As he's gonna tell you the truth, but he definitely is gonna sit in his head for a while and try to figure out how he could wrap that truth without getting you as upset as he doesn't want you to feel upset at all. The TMI for today is that he does feel a little under the weather. 오늘의 TMI는 몸이 안 좋다. 였어요. 자, 사용 설명서에서는 겁쟁이 말고 이제 다가오라고 했는데
3: 네.
2: 저는 이 질문을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성윤 씨를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게 네. 일하는 자리였던 뭐 대기실이 됐던 아니면 뭐 방송을 하다가 아니면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3: 네.
2: 좀 친해지고 싶어요.
3: 네.
2: 그러면 제가 성윤 씨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면 성윤 씨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3: 아, 진짜 이거는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류의 운동?
3: 음악 운동. 그러니까 뭐 러닝이 됐든.
2: 오케이. 그러니까 취미적인 운동.
3: 네. 그다음에 웨이트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또 제가 이거 혹시 이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관심사 얘기를 좀 하게 되면
3: 네.
2: 좀 쉽게 친해진다.
3: 네.
2: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음악이랑 운동이 조금
3: 비중이 높아요. 네.
2: 오케이. Food for thought. So if you want to get close to him, he says that don't worry and just like, you know, come close. But I said that what kind of topics could we talk about to get close to him? He says that right now, any type of working out, like exercise, running he's into, you know, bicycling he's into and, you know, going to the gym and stuff like that. So if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or if that's something that you're interested in, you guys can start talking really easily. Also, music is something as well. If you tend to be somebody who is in the music business, who is a producer or whatnot, that's also going to pique his interest as well. Anything that he's interested in will be a great way to talk with him, but he feels that those two are the biggest at the moment. Starry 1224 is saying that I can feel both in his personalities. Starry 1224님이 T의 매력도 F의 매력도 다 느껴져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T스러운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많이 배려를 하는 T 인 것 같기는 해요.
3: 네,
2: so I definitely feel that.
3: 저는 굉장히 인정도 빠르고요.
2: 그러면 이거 네.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얼굴 그리셨는데 내가 네.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은 네. 이거 뭐예요? 셀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3: 그냥 제 얼굴을 그려봤는데.
2: 아, so his face. So his face is when he thinks he looks the best. 아니 샤워 끝나고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 그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건 줄 알았어요.
3: 저는 이제 운동하고 온 나의 모습.
2: Okay, so when he right after a workout, when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that's when he thinks he looks the best. 성희 씨, 우리 또 한 시간이 후딱.
3: 아, 그렇네요.
2: 후딱 갔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뭔가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편했지만 오늘은 또 저의 얘기들이 이제 속속히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Okay, so yeah, he said he had a lot of fun last time, but he was really able to talk about what he wanted to a little bit more depth this time around. So he did have quite a lot of fun this time around. 팬미팅이
3: 네, 8월 2일에 네 하게 됐습니다.
2: 8월 2일이에요, 여러분. 2일. So he's getting ready for a fan meeting that is happening on the 2nd. So get ready for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As we do so, if I were the wind, 바람이라면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we enjoy. 팬 미팅 잘하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다음에 또 봐요.
3: 네, 또 뵙겠습니다.
2: Bye. 안녕.

누웠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자, 이제 2부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for us to begin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et You Up. 2부는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Meet You Up이라는 세그먼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죠. We have a special guest joining us tonight. She's back after 3 months. Seriously, that's fast. 아니, 3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정말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싱어송라이터 리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We're joined by 리체, the singer-songwriter. Welcome!
2: 반갑습니다. Radio News. You know, 저는 싱어송라이터 리체입니다.
1: All right, she is singer-songwriter 리체. So, in case we're joined by listeners who may not be familiar with her presence in the industry, 리체 made her official debut back in 2017 through an OST. She's a very talented singer-songwriter, very versatile artist, releasing ballad, rock, pop, etc. And some albums to look out for are 하얀 꿈, White Dream, Snow Fantasy Chapter 1, and many other songs. Oh, hey, and one more. Love Drive is the song t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to all of you guys. 자, 굉장히 많은 앨범을 내주신 아티스트가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How has life been?
2: 아, 우선 3개월 동안 또 여기 라디오너스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고요.
1: 감사합니다. 친정에 돌아오셨어요.
2: 언제 나 언제 불러주시나 이렇게 네. 기다리면서 네. 또 열심히 노래도 만들었고 또 아마 이게 초반부에 하기는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또 슬럼프를 또 겪었다가 또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 Alright, so she was hitting her low in her life during the previous 3 months while she was working on new projects and practicing her singing ability, waiting for the day to come back to this show. And that's all the things t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during today's show. So guys, do not go anywhere until the end. 자, 굉장히 코멘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행성단 서희님이 언니, 서희 왔어요.
2: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1: 아내가님의 코멘트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2: 우와, 너무 예뻐요.
1: Oh, you're so pretty.
2: 아, 감사합니다.
1: 예. Alright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her, do not hesitate to ask her one through our official website or through our Gmail. Alright, we're going to try to answer the questions at the end of tonight's show. 자, 질문 아직 못 보내신 분들 아직 기회 있으세요. 저희 오피셜 웹사이트나 아니면 이메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 다 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좀 음악을 갖다가 최근 거를 좀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좀 네.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So what was it like working on your recent album?
2: 네, 최근에 제가 네. 별의 향해라는 곡을 냈어요. 네. 사실 이 곡은 제가 그 다음 정규 앨범 타이틀 곡으로 쓰고 싶었던 곡인데
1: 근데
2: 네. 이게 또 변덕병이 도져가지고 아니다, 이 곡은 여름에 무조건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또 준비를 해서 냈고요. 좀 청춘 하면 생각나는 네. 그런 락 짱내
1: okay.
2: 아주 그냥 발랄하고 okay. 또 에너지도 느껴지는
1: right.
2: 그런 곡입니다.
1: Thank you so much. So the recent song that I released is called 별의 항해.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called Starbound. And it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released as a title track for her next full-length album. But she changed her mind and decided to release it now because she thought this song must be released during the summer season. And it's a rock-themed song. Reminds you of the keyword youth. That's how energetic and refreshing this song is.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네. 게 하나가 있었어요.
2: 네, 네.
1: 이 노래를 갖다가 작업하신 이제 그 description, 그 설명란을 보니까
2: 네.
1: 이제 좀 피어나를 불렀을 때에
2: 네.
1: 나에게 하는 이야기

0: 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1: 맞아요.
0: 노래가 사실 자기에게 쓰는 편지였나요?
1: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읽어봐 주셨지? 제가 앨범 설명을
0: 예.
1: 되게 길게 적었거든요.
0: 예.
1: 왜냐면은 이번에는 곡의 해석을 청자들에게 그냥 딱 이렇게 맡겨놓기보다는 조금 한 번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피어나는 2017년도에, 말이 너무 많나요?
0: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좋아요.
1: 피어나는 2017년도에 그것도 이제 제가 저랑 또 이제 꿈을 꾸는 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불안하고 환치 앞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그래도 한번 첫 발을 한번 이렇게 디뎌볼까라는 마음으로 썼던 노래라면
0: 오케이.
1: 이 곡은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100%로 차 있는 상황에서 나 당연히 할수 있지. 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우리 같이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때 이제 피어나를 불렀던 리체에게 나 이만큼 성장했어. 너가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봤어요.
0: Well, thank you so much. So I got curious while I was reading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is song because the description stated something like this song being very personal. It's like her is trying to talk to the younger version of self when the song Piona, which translates to blooming, was released back in 2017. And according to her, back then she had these big dreams, right? A lot of confidence and believed she could take on the world, but things didn't go the way she hoped,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and it felt like no one was answering her. But it was actually in reply to her past self saying that I'm all in now. I'm feeling so much more confident than I was in the past. And it shows really well through the energetic vibe of the song. Guys, we're gonna delve deeper into this song soon, so guys, stay tuned. 그러면 이
1: 네.
0: 음악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영감 같은 걸준 거가 있을까요? 어떻게?
1: 네.
0: 응?
1: 제가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0: 네.
1: 콘서트를 앞두고 뭔가 이 나의 지금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곡을 하나 써야겠다.
0: 아, 오케이.
1: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점에 갔는데 천문학 책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서문이 와, 이거다 싶은 거예요.
0: 그거였나요? 그것도 봤는데 우리는 모두 별이다. 맞죠?
1: 맞아요,
0: 우리는 모두
1: 맞아요.
0: 별이다.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1: 그거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0: 그쵸?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1: 네, 거기 서문에
0: 예.
1: 방금 또 사무엘님이
0: 예.
1: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크건 작건, 이렇게 지금은 그 죽었던, 뭐 어느 곳에 있던 우리의 본질은 별이다. 모두 별이다. 이게 이거다. 이거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0: Okay, so I asked her what inspired her to write this recent song, 별의 향해. And what happened was she really wanted to come up with a song before her concert, but she was lacking inspiration, so she went to a bookstore to get some sort of motivation. And she came across this astronomy book. And the opening line is stated, "We're all stars, big or small, remembered or forgotten, bright or faint. We're all, or our essence is always going to be stars," and that hopeful message really resonated with her, and that's what inspired her to write this song.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1: 좋아요.
0: 작사 작곡도 이제 직접 하셨는데 작사 얘기만 지금 좀한것 같아요.
1: 네.
0: 작곡도 직접 하셨죠? So you worked on
1: 네.
0: this song yourself?
1: 작곡도 제가 직접 했는데,
0: 네.
1: 저는 항상 제 자신을
0: 네.
1: 잘 모르겠어요.
0: 네.
1: 이게 쓸 때는, 나중에 그 부를 저를 생각을 안 하고,
0: 보통
1: 그러니까
0: 그러죠, 그렇죠?
1: 부를 가수인 리체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필드로 이거 그냥 뭐 타협이 없어요. 그냥 높아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써요. 그리고 이제 막상 부를 때가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0: 근데 노래가 좀 세긴 하더라고요.
1: 그쵸.
0: 예.
1: 이제 하염없이 그냥 작곡가 리체가 너무 막 미워지는 거예요.
0: Interesting. She said, while I was writing, there was no compromise. And what she meant by no compromising is that she didn't consider this song was gonna be is gonna be performed on stage. What it means is that she wrote it too hard for her to perform. That's how intense this song is. 그러면 한번 작곡가로서 그 creative process를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Could you walk us through that creative process of yours as a composer?
1: 이게 제가 네. 전문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프로세스가 없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0: Okay.
1: 그냥 다들 영감을 어디서 받아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람한테서 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소를 이제 걷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뭔가 뭐 신내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받은 것처럼
0: 갑자기 샤머니즘이 되고
1: 네, 네. 그런 거 받은 것처럼 네. 멜로디가 그냥 머릿속을 샥 스치는 오. 또 그리고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전이나 네. 샤워할 때 이런 때 또 이제 멜로디가 샥샥 또 이렇게 스쳐가고
0: 그럴 때 그럼 뭘로 녹음을 해놓으세요?
1: 이게 저는 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그래? 그냥 주위에 누가 있던 음성 녹음을 켜가지고
0: 와.
1: 그래서 핸드폰에 한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요?
1: 네.
0: 잠깐 그러면 어떻게? Alright, so before we move on, so I wanted her to walk us through the process, her creative process, right? She said, because I'm not a professional composer, mine's pretty impulsive. What I do normally is when I get inspired, whether I be in shower or walking around or no matter where I am, when I think of a melody or an inspiration, I always get it recorded on my phone. 그러면 혹시 저에게 잠깐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가 혹시 있으실까요? Is there a voice note? You could let us hear, perhaps. 왠지 하나만 딱 이렇게 들려주시면 영광일 것 같은데. That'd be honored if you could do that for us.
1: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정말 네. 찾고 싶은데.
0: Okay. 뭐
1: 그게 근데... 뭘까?
0: Oh, guys, you guys are hearing this right now.
1: 이거 근데 너무 즉흥.
0: 근데 너무 이렇게 허밍일 뿐인데, even though it's just humming, she sounds wonderful. 진짜 그냥 듣는데도 네.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1: 제가 그냥 네. 지금 진짜 아무거나 네. 누른 거라 저 와. 이게 정리를 안 해놓은 거를 튼 거라 이게 참 정말 부끄럽네요.
0: I feel embarrassed because I randomly start a press play, play on a random file. But guys, that sounded amazing.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이제 작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So what was the hardest thing for you when working on this song?
1: 작업하면서 힘든 게 너무너무 네. 많은데 이번 곡에서 힘들었던 거를 한번 네. 말씀드릴까요?
0: 네.
1: 이번 곡에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 곡을 썼는데 네. 그때는 제가 45kg였어요.
0: 제가 40... 몸무게가?
1: 네, 몸무게가 네. 45kg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가득했거든요.
0: 45kg인데 가득하다고요?
1: 네,
0: 여기
1: 뭐, 네, 제 콘서트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에너지가 이 곡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조금 더 이렇게 남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다이어트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몸무게가 막 36kg, 7kg 이렇게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 곡을 녹음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담고 싶은 그 에너지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예. 그걸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Oh, very interesting. So about a couple of years back, she was weighing 45 kilograms and she was literally overflowing with energy. But after she started becoming a little bit sick and started losing weight, she dropped her weight down into like 36 kilograms. And that's when she started being a little more fragile in terms of her physical. And she was lacking the expressiveness that she used to have as the vocalist. And that's the part that she was struggling the most while working on this song.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듣기 전에 팬분들이 이번 노래에서 꼭 알아줬으면 하는 숨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Is there a hidden detail or special element in the song that you hope fans will notice?
1: 이 노래를 이제 라이브 말고 네. 음원으로 들어보시면 네. 제가 벌스 파트는 조금 저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녹음을 했고요. 그 후반의 코러스 파트는 그래도 지금 몸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다음에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들어보시면 조금 목소리에서 표현이나 이런 게 약간 자신감 없는 그런 목소리와 조금은 그래도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 목소리가 저는 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케이.
1: 또 다행히 벌스에서는 가사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작아진 나를 표현하는 가사라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버전을 썼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going to be quite an interesting experience for the listeners if they try to focus on the contrast between the verses and chorus part, because the verses, it was recorded when she was feeling insecure about herself, but the chorus parts were done once she figured out how to perform properly, even though her condition is pretty bad at the moment. And 행성단서님이 언니 아프지 마요.
1: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0: Alright, with that, let's have a listen to this positive track together, shall we?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노래 바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그리고 이 노래 네. 저의 첫 라이브예요.
0: Oh, okay, we're honored. It's gonna be your very first live performance of this song. With that being said, let's hear it. We have 별의 항해, Starbound by 이채. Enjoy!

0: Yoo-hoo! That was Pyore Hange, Starbound by Liche. Hope you guys enjoyed. I gotta say, she had her reason for releasing this song during summer because it's a perfect summer song. Thank you so much for that wonderful performance.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저희 첫 라이브를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첫 라이브인데 엄청 잘하셨어요, 진짜.
1: 아, 너무 떨리네요. 진짜 첫 라이브여서.
0: 예. 아니, 근데 방금 듣다가 가만히 듣는데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막연히 낮에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1: 네.
0: 밤에 들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리스너들이 이 노래를 듣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So when would you like the listeners to enjoy this song during the day?
1: 아, 이게 또 그 1인 네. 그 개인 사업자 네. 네. 마음으로는 아침부터 밤까지
0: 오케이,
1: 들어달라고
0: 오케이.
1: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네. 왜 괜히 조금 이렇게 울적해지고 아, 내가 진짜 잘 뭐 하고 있는 게 맞나? 오늘을 잘 보냈나? 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에 그런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rom a businessman perspective, I would love the listeners to listen to this song 24/7. But if I were to pinpoint a specific time slot, that'd be during the evening when you're all feeling emotional and feeling a little bit doubtful about yourself. That's when this song kicks in and gives you enough courage to step back up. 자, 수기님이 너무 좋아요, 눈물 나. 그리고 서희님도 황홀해. 아, 그리고 이 서희님 코멘트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의미 깊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들어요. 언니 사랑해요.
0: Alright.
1: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눈물 나.
0: Alright. 아니, 그리고 방금 새로운 팬 한 명 생겼습니다.
1: 진짜요?
0: 네, 아래 걸 읽어주시겠습니까?
1: 어, 운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0: Yeah, I just added this song to my driving playlist.
1: 와, 역시 안목이 있는 분들이 또 우리
0: right.
1: 시청자도 계시는군요. 역시,
0: Thank you so much. Alright guys, the show is not over.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word card interview. Ooh. So what she's gonna do is she's gonna fill up the blanks. 자, 이제 워드 카드 인터뷰 시간 동안에 빈칸을 채워보면서 리체 씨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right, let's go. If I had to describe Riche in just one word, it'd be this. Riche의 매력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이것입니다.
1: 네, 저는 반짝.
0: Okay, 반짝 네. as in twinkle, twinkle.
1: 네, twinkle, twinkle.
0: Okay, now on to the next one. Lately, my favorite thing has been 최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1: 사람.
0: People, 네. yay. Every day I make time to do it for myself. 난 나를 위해서 매일을 합니다.
1: 저는 칭찬을 합니다.
0: Oh, I compliment myself. Or words of affirmation, I'd say. Next one, I like so much that there was a time when I ate it all the time.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맨날 먹었어요.
1: 제가 요즘 한 200개 이상은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상호명... 민트 와일드 바디 아이스크림을
0: 오케이 okay. have no idea what that is but we're gonna come back
1: 네.
0: to it
1: 네.
0: 자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the second half of 2026 I really wanna do this 2026년 하반기에는 꼭 이걸 할 거예요
1: 꼭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오케이 okay. go on a college festival now on to the next one summer isn't complete without 여름에는 꼭 이거를 해야 합니다
1: 여름에는 당연히 네, 별의 향에 듣기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0: Alright, you must listen to 별의 향에 Starbound If I could teach our international listeners one Korean slang or trending expression it'd be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요즘 네. 유행하는 한국어 단어 밈 하나 알려준다면
1: 다 알고
0: 이거를...
1: 계시겠지만 네. 야호
0: classic
1: yes
0: now on to the next

0: Looking back and everything, I'd like to say to myself this.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Let's go.
1: 너는 별 같은 사람이야.
0: Oh, 네. You're like a star. Well, thank you so much.
1: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0: Oh, this one goes out to everyone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1: 맞아요.
0: Guys, I wasn't laughing at her answer, by the way. So, 이거 제가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1: 뭐가 떠오르시죠?
0: 그 야호 이거 되게 고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때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1: 네.
0: 제가 시골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1: 오, 네.
0: 근데 아침에 몇 시냐 한 7시 정도 되면 뒷산에서 같은 시간에 야호가 계속 들리는 거.
1: 아 근데 그거는 야호 이게 아니라 야호 이게
0: 진짜로
1: 님이 아니라 진짜 야호
0: 진짜 이거 완전이야. So guys, the reason why I was laughing is because I was reminded of this guy who was yahooing the whole time every morning around where I used to live. Guys, I used to live in a suburban area, and I still couldn't find who that person was.
1: 야호 진짜 찐 야호를.
0: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So if you were to describe Rechain just one word, she said it would be 반짝. It means shining in Korean. So why 반짝 though? 왜 반짝인가요?
1: 뭐 제가 생긴 게 화려하거나 네. 아름답고 예뻐서 반짝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반짝거린다고 인정해주면 그냥 내가 되게 반짝거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짝거리는 사람. 이게 떠올랐어요. 반짝이라는
0: okay.
1: 키워드가.
0: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it's not because I'm pretty or attractive or anything, but more so because I started caring more about myself. And by doing so, I feel like I get to become more shining figure in the end. That's wh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Lately, my favorite thing has been people, 사람들.
1: People.
0: Okay? 요즘에 누구를 좀 많이 만나시나요? Who do you meet often?
1: 요즘 특별히 네. 자주 만나는 네. 사람들이 있진 않은데 네. 저는 그냥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다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막 그 각오가 마음가짐이 되게 좀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0: Okay, so I'm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step inside the crowd. What she mean by that is she get energized by getting herself into an environment where a lot of people are there. And that's where she get the inspiration and she get motivated to live her life. 그러면 사람이 진짜 많은 곳 한 곳만 좀 소개해 주세요. Could you recommend this really, like really crowded place?
1: 제가 얼마 전에 네. 명동을 갔는데
0: classic.
1: 또 클래식. 근데 클래식인데 요즘 해외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0: 진짜?
1: 늘어서
0: 네.
1: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하는
0: Alright, so if I were to pinpoint this one spot, that would be Myeongdong. And even compared to the past, there's just so many more tourists out there that you literally have to line up even to walk down the street.
1: 한 가지 이야기 네. 더 해도 될까요?
0: Okay.
1: 거기 명동에 네. 노래를 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거기
0: 틀었어요?
1: 사람이... 네.
0: 잘하셨네요.
1: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앞에 서서
0: 네.
1: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곡을 틀까 봐 제가 그 앞에 끼고 서서 별의 향이 끝나면 이제 또 눌러놓고 하다가 이제 제가 가야 돼서 한국 재생으로 한국 재생으로 해놓고 맞답니다. 야호.
0: 훌륭한 프로모션 방법이네요, 진짜. So guys, so according to her, there's a spot where a person can freely play whatever music that person enjoys, and she was right there playing her own song, 별의 향에 Starbound, over and over again. And when the time came, she had to leave. She put that song on repeat so that the people there could listen to it the whole time. 와, 진짜 대단합니다. I really really like that way of promoting our music.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네. 이걸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이제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제 야호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한. So, if she could teach international listeners one Korean slang, that'd be 야호.
1: 네. 야호. 이게 아무리 제가 다른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아, 2026년 상반기는 야호다.
0: 그게 근데 요즘엔 좀 뜻이 다른가요? I mean, I only know the classic meaning of 야호.
1: 요즘엔 네. 약간 그냥 안녕? 약간 네. 야호. 썸에 야호.
0: So it's a way of greeting each other, hey?
1: 네, 그냥 야, 야호.
0: Oh, okay, interesting. So guys, I just learned a new way to say hi to each other. Instead of saying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Nowadays, people say 야호.
1: 리체 야호.
0: Okay, interesting. 진짜로 그래요?
1: 네, 약간 되게 신기하다. 조금 너무 그 성의 있게 하면 안 되고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0: Okay.
1: 네, 야호.
0: Okay, so you have to soften the pronunciation when saying this. Instead of going yahoo, all serious, you gotta soften that end part a bit and go yahoo. That sounded weird, but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1: Yahoo.
0: All right, that's the way.
1: 네, 클래식 야호는 yahoo. 하지만 요즘 2026 버전 야호는 yahoo. 야호.
0: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제가 기억하는 야호남 선생님 지금 야호는 이제부터 야호입니다.
1: 네. 산 정상에서도 야호.
0: With that, we are going to listen to another song from her. 자,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들어올 건데요.
1: 네.
0: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설레는 노래 하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제가 네. 저번 출연했을 네. 때도 네. 이 곡을 불렀었는데 네. 이 곡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반응이 제일 좋은 곡,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을 부르는 게 맞겠다. 아. 네. 해서 또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0: Alright, the last time I was here, people seemed to enjoy this song the most, so I had to do it again. We are gonna listen to 너 왜 그랬는데 Why Did You Again by 리체. 자, 준비 부탁드릴게요. 물도 드셔도 돼요.
1: 네.
0: 네, 목도 푸셔도 되고요. 코코님이 리체님 파이팅. And Wendo says each personality equals different types of yahoos. 성격 따라 다른 야호. 그렇죠.
1: 야호가 더 이렇게 웃기냐.
0: Alright, 준비되셨나요?
1: 네.
0: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너 왜 그랬는데 Why Did You Buy 리체. Enjoy.

0: ヤッホー。
1: ヤッホー。
0: ヤッホー。
1: That was nowhere greater than that. Why did you buy Leche and Neat? Guys, one word of advice when listening to this song through your favorite streaming platform. It'll be even more enjoyable if you imagine that sweet and innocent feeling of falling for someone. I'm talking about your first love. 이 노래를 나중에 다시 들으실 때는 꼭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0: 맞아요. 저는 노래하는데 계속 그 산정상에서 야호 외치던 분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 방송사고가 날 뻔했어요.
1: 아,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부터 now it's time for our Q&A session. 자 이제 Q&A 타임이 왔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0: 좋습니다.
1: 보내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You guys can still send in your questions through YouTube. Now the first one comes from 서희.
0: 네.
1: 이거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굉장히 의미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언니만 바라볼 거예요. The only person I see is you.
0: 이거 네. 이따가 괜히 또 눈물 나면 울다가 네. 이렇게 될 텐데 네, 서희님에게 왔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의 오랜 팬 서희예요. 언니 너무 보고 싶어서 라디오 보러 왔어요. 언니 제가 늘 응원해요. 몸은 멀리 있어도 계속 언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언제 한번 팬사인회 열 생각 있으신가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노래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언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Right. So her question is whether she has a plan to throw a fan sign event or not. And she's been a long-term fan and supporter of her. 자 네. 어떠신가요?
0: 일단 서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희님 최고. 그리고 팬사인회는 제가 약간 팬사인회를 하긴 조금 민망한데 콘서트를 하면서 또 이렇게 팬사인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 오케이.
0: 제가 정말 빠른 기한 내에 이렇게 쇼케이스든 콘서트든 가까이서 만나뵐 수 있는 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1: Alright, so she said instead of just throwing a fan sign event, she's gonna plan a concert real soon and combine that with a fan meet and greet event. How about that? And she's gonna come up with a solid plan very soon. So look forward to it, Soi. And the next one is from Irina. Question.
0: 네.
1: Why are you so cute, Leche? 왜 그렇게 귀여우신가요?
0: 이게 저는 근데 귀여운 척을 해본 적이나 뭐 귀여운 척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1: 네.
0: 그 타고난 것 같아요.
1: 오케이. 네. She's like, I'm natural.
0: 네, 정말 내추럴하게 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그 매력이 다른데
1: 맞아요.
0: 저는 좀 이렇게
1: So she said, I was born with that perk ever since I was given birth by my parents.
0: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1: 네. 네. Who do you resemble? Is it your mom or is it your dad?
0: 엄마 쪽.
1: 네. Okay, she got it from her mom, mayb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And the next one comes from Joanna. It says, is there anything you're really into these days? 요즘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 있으십니까?
0: 요즘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게 아까 그 키워드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트 맛 아이스크림에 제가 흠뻑 빠져서 제가 많게는 하루에 한 8개까지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Okay, so she's really into this ice cream called Mint Wild Mom. Korean, yeah, that's the Korean word for body. I changed it because we can't use a brand name on air, so yeah. Anyway, why are you really into this ice cream?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제가 귀엽기로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냥 운명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1: Okay. 네. So she's meant to be with this specific ice cream, is what she said. 근데 이게 좀 맛있긴 해요, 확실히.
0: 네.
1: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어. 근데 요즘은 좀 작아지지 않았어요? 약간 Did it get a lot smaller compared to the past though?
0: 조금 그래서 아쉽긴 한데 네. 또 제가 이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은 못하겠고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1: Okay. I can't say anything bad about it because who knows I may be an ambassador of this brand in the future. So yeah, you're the best. 최고.
0: 최고.
1: 야호.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Pony and it says Are you interested in space or planets? What?
0: Space and planet.
1: 이건 너무 약간 좀 this question is like so vague right now. So how about we change that into something like else? 제일 좋아하시는 서울에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be in Seoul?
0: 저는 네. 석촌호수.
1: What? Okay. 네. 그게 일산이었나요?
0: 잠실에
1: 아, 있는.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일산에 있는 그 호수 공원도 되게 좋아해요.
1: 아, 호수 공원이었죠, 그거는.
0: 네. 제가 그냥 호수 공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데서 마음 편하게 네. 노래도 듣고 네. 뭔가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으면서 네. 편하게 사색할 수 있는 장소여가지고
1: 신기하네요.
0: 되게 좋아하고 또 행성을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성은 지구.
1: What?
0: 네.
1: I mean, yeah. Because 네, we live here.
0: 네. 네. 저는 이 지구가 참 좋아요. 네. 참 어렵지만 네. 다른 어떤 행성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책도 보고 또 학교 다닐 때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지구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f she were to recommend her favorite spot in Seoul, that'd be 석촌호수 in 잠실. And she's also a fan of 호수공원. And matter of fact, as long as there's a lake beside a park, she is all in for it. What she does there when she visits is sit down, relax, and listen to the conversations of other people so that she could get inspired by it. And so now that she got a question about which planet is her favorite one, she said Earth is her favorite planet, is not only because she lives here, but also she finds it very charming in many different aspects.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Jenna, and it says, if you hadn't become a singer-songwriter, what do you think you'd be doing right now?
0: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
1: 아니라면 이제 뭘 하고 계셨을까요?
0: 아니라면
1: 네
0: 저는 이 질문이 오히려 어렵네. 저는 선생님 했을 것 같아요.
1: I think you're gonna make an amazing teacher. Yes.
0: 네.
1: 잘하실 것 같아요.
0: 제가 네. 원래부터 그 뭐 학교 다닐 때는 방학마다 네. 지방에 내려가서 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1: 오.
0: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뭐 음악 선생님? 아이들의 음악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1: 와.
0: 싶고 네. 또 이게 조금 지나간 얘기라서 네. 지나간 얘기를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긴 하지만
1: 놓쳐버렸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0: 아,
1: Alright, to be continued, guys. 다음번에 돌아오실 때 이제 to be continued 된 걸로. So she 네. said if she hadn't become a singer-songwriter, she would probably end up becoming a music teacher is because she's been volunteering as a music teacher during summer school for kids so far in her life and she likes being surrounded by the kids.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끝내기 전에 네. 앞으로 활동 계획 그리고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0: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고대하던 라디오너스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유니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음악 만들 거고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콘서트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악
1: All
0: 많이
1: right.
0: 들어주세요.
1: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been a pleasure coming back to this show to be with all of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isteners for tuning in and commenting and reacting to my stuff. And especially to you, all the Unison, that's your fandom name. And I'll try to make a solid plan for my concert in the close future. And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called 집을 나서자마자 집에 돌아 가고 싶다. Home Again by Jikairo and Lee Che.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nd you've been listening to Radiance.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이빠이 같이 하실까요?
0: 네.
1: 3, 2, 1 빠이빠이.
2: 집을 나서자마자 집에 돌아가고 싶다. 오늘 할 일은 내일은 나에게 맡기고 싶다. 이 우산은 어차피 빙글 제자릴 도니까 쭉 앉아서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ith us. We have Choi Sung Hyun, also known as Why the Studio is Here.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K-POP인 게스트로 오게 된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성윤 씨, 우리 네. 대본대로라면 우리 네. 스태프들이 이제 혹시나 아티스트분들이 오거나 그러면 체크하거든요. 네네.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네네. 우리 올해 초에 봤대요.
1: 올해 초? 맞아요. 한 거의 6개월?
0: 응, 거의 6개월 만에 뵙는 건데 네. 이렇게 6개월 만에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일도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또 이번 컴백도 준비하고 이제 또 뭐
1: 맞습니다.
0: 또 이제 바쁘게 지냈다는 증거기도 하고
1: 그쵸.
0: 그래서 저희는 너무 반갑고 지난번엔 타이니 스테이지라는 코너를 했을 때
1: 네.
0: 여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질문 자체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1: 약간 정적인가요 여기는?
0: 반대요. 여기는 우리 요즘은 어린 아이돌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1: 아 그쵸 그쵸
0: 좀 게임도 좀 많고 좀 이런 분위기라면 목요일날 그때 처음 오셨던 코너는 조금 더 이제 아티스트의 포커스에 맞춰서 음악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1: 네 그쵸
0: 좀 장난기 있는 질문들도 좀 많고
1: 좋습니다. 저는 뭐 매사에 장난기가 가득해가지고 네, 가벼우면서 무겁게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So I was explaining to him the kind of the differences because he was here last with our Tiny Stage. And I was telling him that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ur Twinkle My Star. We haven't seen each other in about 6 months and that is a good sign because that means that he's been very busily, diligently working on some music, which proves that he's just recently made a comeback. So we're going to have him have a fun time today. He's going to be a little goofy because we have some goofy questions for him as well. S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in message form,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So, 시작부터 10초를 드릴 거예요.
1: 네네네.
0: 초가 나갈 건데요.
1: 네.
0: 성윤 씨가 이번 앨범을 홍보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블루문을 네. 홍보해도 되고 네. 아니면 지금까지 좀 말하지 않았던 TMI. 이따 TMI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오늘의 TMI도 괜찮고 진짜 우리 팬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나의 TMI도 괜찮고
1: 네.
0: 이번 컴백의 비하인드의 TMI도 괜찮고
1: 네.
0: 아니면 정말 10초 동안 안무 얘기 나 하셔도 돼요. 야, 이제 원래는 이거 약간 PR 타임이기는 하는데
1: 네.
0: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0초 드릴 거니까
1: 네.
0: 하시면 됩니다.
1: 아 짧네요 생각보다.
0: 그쵸?
1: 네.
0: 그래서 10초 맞추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짧게
1: 네. 저는 여유롭게 10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10분 같은 10초.
1: 네.
0: Okay, so he's gonna treat it like it's 10 minutes instead of 10 seconds. So let's see how he does. You ready?
1: 네.
0: 준비됐어요? Alright. 네. Q.
1: 네. 오로라로 찾아뵀는데 오늘은 블루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곡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아, 거짓말. 10초. 에이, 네. 10초 아니죠.
0: 이거 틱틱틱틱 들어갔잖아요. 10초예요.
1: 아, 가해. 5초인데?
0: 아니야. 10초예요.
1: 그래도 이 문장은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그쵸.
1: 내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나?
0: So, he said that the last time he was here with Aurora. He just made a comeback with Blue Moon. And then he just got cut off. He's like, no, that can't be 10 seconds. I was like, no, you heard the timer. It was 10 seconds.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키워드 토크로 오늘 넘어갈 거니까요. Blue Moon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했고, 내가 바랬던 Want라는 키워드도 준비됐고, TMI 집도 네.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1: 네.
0: 하시고 싶은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할까요, 우리?
1: 블루문은 어디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게 되나요?
0: 그냥 블루문부터 그냥 할까요?
1: 네.
0: 블루문이랑 키워드?
1: 이렇게 내가 말했다. 이 세 개 키워드 중에서.
0: 네네네네.
1: 저는 내가 바랬던
0: 내가 바랬던 원트부터 네, okay, 네. So he thought he was choosing just one particular question, but he's now choosing the keyword. So he's gonna go with want first. What is your biggest want at the moment?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 Right now. 오늘 이 시간.
1: 여행 여름 휴가.
0: 여름이요. Summer vacation. Okay. 어디 가고 싶어요?

0: 일단 저는 하늘을 되게 많이 봐요.
1: 오케이.
0: 네, 여름이든 뭐 근데 이제 그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 그렇지. 해가 떠 있으면 달이 안 보이는구나. 근데 여름은 낮이 길어.
1: 그쵸.
0: 그러면 밤에 이 짧은 밤을 표현하려면 어떤 곡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시작이 됐던 작업이에요.
1: Wow. Okay, so he loves looking up at the sky, no matter what the season. And he was looking up at the sky one night, and the moon was out. And he was like, "Huh? Yeah. When the moon is out, we can't see the sun because you know how the Earth rotates." And he was just like, "In the summer, our days are longer, and we don't get a chance to enjoy the night as much." And he was like, "How could I express that in a song?" And that's kind of where the start of the track was able to come through, and he was able to move on through this. 지금 스토리 1. 이 사님이
0: 네.
1: 작사 작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0: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일단 제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는 동료 그 작곡가 친구들이 좀 힘들었어요. 어제 오늘 느낌이 다르니까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수정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맛있는 걸로 사드렸고요. 네.
1: Okay. So for him, he's never really sat down and learned the technicalities or like the book smarts part of writing songs. And so he does work with a lot of other producers and songwriters. And every time he comes up with like a new day, a lot of the times what he's vibing with might be a little different. And so he realized that it was probably a lot of work for them. So he did give them a lot of delicious food as a thank you for all the work that they did get a chance to help him put in as well. Well, with the songwriting process, I know that it is a lot of people tend to lean into one or the other, and I want to see if there is one that you kind of lean into. 이제 아무래도 셀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0: 네.
1: 작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고
0: 네.
1: 아니면 아니야 확실히 비트랑 탑라인이 됐던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좀더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네.
1: 아니면 그냥 둘다 동시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본인은 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멜로디 전체적인 구상이 머리에 좀 떠오르는 편이고,
1: 오케이.
0: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는 점이 뭐냐, 저한테. 책을 읽어야 된다. 작사를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함축적으로 담아질까? 그래서 전 작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1: 오히려.
0: 네, 오히려 작사가 어려워서, 대충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 작사에 대한 주제만 정해놓고, 곡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긴 합니다.
1: Okay. So he definitely is more of an outline person. He feels that he knows the kind of vibe of the track that he wants. But lyrics are definitely something that he's finding a little bit more difficult. He's noticed that he wants to express a lot of things, but he's finding trouble trying to put all of that into an actual phrase or kind of like pile it all into one word or one line. And so he's definitely looking for a little bit more of that as well. 지금 샤인 최님이 동료들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0: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들을 뭔가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1: Okay.
0: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자,
1: 넘어간지,
0: 넘어가자, 넘겨짚자 이게 안 돼서 타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함께 작업들을 만들어 나가서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kay. So one of the listeners was asking when he was saying earlier that he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producers and trying to get what he wanted. Most of it was, even though they were on a time crunch, he didn't want to just like, "Hey, it's fine." Like, he didn't want to do that. He really wanted to get the type of sound and color he wanted for the song. And so that's why he was very hands-on for it as well. 근데 사실,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믹스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믹스 앤 마스터링을 하면 사실 믹스랑 마스터링만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엄청 많고,
0: 네,
1: 이거만
0: 맞아요.
1: 하시는 프로듀서 분들도 많고, 이거는 약간 좀 스킬적인 부분이어서 귀도 맞아요. 좀 예민해야 되고 네. 좀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네. 도전을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0: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는데 믹싱을 하는 또 동료 친구가 있어서 그 믹싱을 오로지 맡기기보다는 제가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가고 이런 부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 하면은 최종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제가 직접 가서 한 6시간 동안 함께 만들었어요. 기초적인 것들은 다 작업을 해주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요청을 하면서
1: 그렇죠. 아, 왜냐면 사실 이게 믹싱 과정에서 그 노래가 같은 노래여도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0: 엄청 다르죠.
1: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오로지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인 거잖아요.
0: 네. Okay. 네, 맞아요.
1: Okay. So, when it comes to being a producer, or a songwriter, or a lyricist, a lot of artists don't go into the mixing process, and the reason is because mixing and mastering normally kind of gets separated into a different category, and there's engineers and producers that only do this because you have to have a certain skill factor and whatnot. It seems that in his production team, there is a person who does this, and instead of kind of going back and forth through the phone or online with all the different ideals and how it should be done. He just sat there with them while they were doing it for 6 hours and they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and whatnot. And it might not feel like it, but in the end, when it comes to mixing, a lot of times, depending on how you volume check each thing, it gives a completely different vibe to the track. So that was definitely something he was able to try to put because he had a bigger picture for it. A listener question, is there a particular phrase or a compliment that you would like to hear from this promotion?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나 칭찬, 청취자 질문이에요.
0: 원래는 이 블루문이라는 곡이 안무가 없었는데 저희 골드니스 분들이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춤추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 수정을 통해서 그 방송에서 안무를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부분을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칭찬, 아니, 무대를 봤거든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0: 칭찬 박수 세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So there was not choreography for this comeback. He was not planning on doing any choreography whatsoever, but he knows that the fans love it when he does choreography, so that was added in very last minute, so he wanted to get a lot of compliments on that as well. Let's ask another listener question.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0: 네.
1: 여름밤의 드라이브, 바닷가 산책. 어디서 블루문을 들으면 더 좋을까요?
0: 아니, 그냥 블루문이 두 개 다 들으시면 되는데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1: 한 번만 듣지 말자.
0: 네, 두 번 다 들으시면 여름밤 드라이브 하다가도 들으시고 바닷가 산책 할 때도 들으시고 얼마 좋아요.
1: 아, 하루 종일 들어라.
0: 하루 제일 그냥.
1: 24시간.
0: 네, 24시간.
1: 루브로 계속.
0: 네.
1: 오케이. Okay, so a listener was asking, should we listen to Blue Moon on a drive around the sea at night or while walking on the beach? And he's like, all the time, both, everywhere, 24 hours a day, if you can. So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it. We're going to go into our TMI zip as our next keyword for today. For our next keyword, I want to know, what was the first thing you did when you woke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
0: 아침에 뜨자마자 여름에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했습니다.
1: 망했다.
0: 뭐지? 나 왜 이런 걸까? 냉방병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Okay, so the first thing was a thought actually when he woke up this morning. So he woke up this morning. We have a phrase in Korea that even during the summer, dogs don't get sick. And he feels that it might be air conditionitis because of just like the AC and everything. But he felt a little under the weather. And he was like, oh, that was like the first thing that passed his head as soon as he woke up this morning. 가장 최근에 사진 찍은 거요. What's the most recent picture you took?
0: 가장 최근에 사진 찍은 거 어젠데요. 저 이제 팬사인회를 하다 보니까
1: 셀카 도시락.
0: 네, 도시락도 찍었고 어제 아니, 셀카들을 또 이제 찍어야 돼서 그게
1: 제일 최근에
0: 네 그게 okay. 끝입니다.
1: Okay, so the most recent pictures in his gallery is going to be his selfies from yesterday because he had a fan sign, and also the pictures that he posted in his story of the food that he got from the fans. What's the biggest, most pleasurable purchase you did most recently? 최근에 가장 만족했던 소비.
0: 소비요? 네. 가장 만족했던 소비. 일단은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도와준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엄청난 그 좋은 소비인 것 같아요.
1: Oh, 네. Oh, that's so sweet. So he's not a big eater and he's not like a big foodie, but he does always love to give buy like food and stuff like that to show appreciation to his staff and people around him.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felt the best about most recently. What was the thing that was most funny recently? 가장 많이 웃었던 일.
0: 웃었던 일이요? 사실 컴백을 하면서 팬분들을 많이 뵙고 있거든요. 그 팬사인 회장 가면은 거의 한 달치를 매번 웃고 와요. 너무 그러니까 폭소죠. 폭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저번 주 이번 주는 내내 웃었던 것
1: okay.
0: 같아요.
1: Okay. So last week and this week he definitely have to say that with his fans he gets a chance to like just pull it all out because he gets to have fan signs and his fans bring the best out of him.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he likes to do. What compliment would you like to give yourself? 아까는 이번 활동에 칭찬이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한테 칭찬해 준다면?
0: 스스로에게 그냥 꿋꿋함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든 물론 좋은 것들도 많고 막 이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이 되지 않을까, 장점이지 않을까.
1: Okay, so yeah, he pretty much sticks to things. He feels that that would be one of the biggest compliments he can give himself.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he tries to stick with things no matter what. We need to jump into a live performance. 이쯤에서 이제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네요.
0: 네.
1: 블루문을 라이브로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0: 네.
1: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0: 네.
1: 곡 소개를 한번 해줘요.
0: 아 제가요? 아, 네.
1: 블루문을 곡 소개를 하면 제가 네. 통역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돼요.
0: 네. 지금 하나요?
1: 네.
0: 네, 블루문이라는 곡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낮보다는 밤에 조금 치중이 돼 있었고
1: 음흠.
0: 그다음에 해가 질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들을 좀 담아 봤어요. 또 일단 블루문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데 그 순간을 잡아낸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오케이. 자, 라이브 준비하시고 이제 물 드시는 시간 드릴게요. Okay, so we have Jason in the studio for today. Blue Moon is a track that he's going to be giving us as a live performance. It's his recent release. It's summer vibes. He really wanted to try to capture the rareness of a blue moon and also just how precious the nighttime is, especially in the summer seasons. And he's giving you a lot of great night vibes as well, very chillax vibes too. And he tried to put all that beauty into the song as well. So we d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a Jubi. 네. All right, music cue.

0: Bravo. Okay, we have Jisung in the studio, and he did say earlier he was feeling under the weather, but I feel that that was perfection. 지금 이봉봉님도 감기인데도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닌가요?
1: 반칙 좀 썼습니다.
0: 네. So it's against the rules for him to be feeling under the weather and to be able to sing that well. Bravo to that. So for those of you who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우리 파트 2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대본에 네. 없어요.
1: 아 그렇네요. 저 진경호 좋아해요.
0: 네. 근데 저희도 준비한 게 있는데 진짜 네네.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 같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리 1, 2 이사님이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음식은
1: 삼계탕이죠.
0: 와우, wow, 오케이, okay. 삼계탕 or ginseng chicken soup would be something he thinks of first. 이 청취자분은 수박 이모티콘을
1: 수박도
0: 올려놨어요.
1: 좋아하는데 저는 과일을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즙으로 된 것들을 먹고 과일을 사가지고 그 껍질을 처리하기가
0: 귀찮다.
1: 굉장히 귀찮다 아니에요. 곤란하다.
0: 네. Okay, so he doesn't tend to eat a lot of fruits. If he does, he will find it in a juice or a extract form, because he doesn't have time to deal with all of that, especially the peels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a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comes in. Okay, our next one is, from now on, for the next 24 hours, if you can only use one word to communicate, what do you think you would choose to use? 지금부터 24시간 네. 동안 만약에 한 단어로만 모든 대화를 해야 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사랑해. 않을까. 사랑해! 하나도.
0: 그러면 매니저님이 밥 먹을래?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해서.
1: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0: 오케이. 톤만 바꿔가서. 네. Okay, so he says he's gonna say I love you. And I was like, so even if your manager's like, what are you gonna eat? He's like, you're gonna say I love you. He's like, yep. I'm just gonna change the tone. Then hopefully everybody can know what I'm talking about. 자, what's the most random thing that happened to you recently?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
1: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이요? 제가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거든요.
0: 네.
1: 이제는 자전거를 좀 탈 계절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위에 거의 그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몰고 다녀요. 뭔지 아시나요?
0: 그 조그만한
1: 네, 그 친구들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0: 아니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도 그 모기 잡는 래킷 있죠. 네. 이걸 앞에다가 두고 네. 러닝 하신다고 막 이런 영상도 많이 봤어요.
1: 어제도 러닝을 했는데
0: 어머 러닝도 하세요?
1: 네 어제도 벌레들을 좀 몰고 다녔습니다. 저 위에 막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전 뭔가 싶었어요. 네.
0: Okay, so he says that he likes to ride bicycles and he also loves to run. And you guys know whenever you guys go out, especially during the summertime, there's little small black bugs that just kind of go around in like mini clouds. He always seems to have them around him when he's going out. And he's like, yeah, even last night, he feels like he probably swallowed a couple of dozen of those. I've been seeing a lot of people that hold the insect rackets up while they're running or bicycling because it's just too bad these days. Oh, so would you be the person doing 애교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would you love to have it done to you? 평생 애교만 하기, 평생 애교만 받기.
1: 받기.
0: 받기.
1: 이거는 뭐 확실하죠.
0: 그래요?
1: 네. 하는 거는 평생 애교만 하기는 힘들어요. 네.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0: 네. 팬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1: 좋아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팬분들이 있을 때
0: 만
1: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0: 스태프들한테나
1: 네. 안 돼요.
0: 가족들한테나
1: 네. 가족들한테도 안 돼요. 저는. 오로지 한정 골드니스.
0: 오케이. So he feels that right now the only 애교 that he could do is with his fans. Like he goes into 애교 mode just for his fans. Like if he had to do it like in front of his parents or the people he works with, he would die. So he says that he would rather receive it. 근데 받는 거 하는 것도 불편하시는 분들 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1: 저는 괜찮아요.
0: 그거는 괜찮아요. 네.
1: 근데 이제 팬분들이 하시면은
0: 근데 막 너무 대표님도 하고 그거는, 엄마 아빠도 하고
1: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말
1: 네. 물론 애교는 엄마보다 아빠가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0: 어, 네네네.
1: 근데 그건 애교라기보다는 좀 웃겨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뭐 대표님이라고 하죠. 안 돼.
0: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1: 그래도 받을게요.
0: 오케이.
1: 네,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Okay. So he definitely cannot think of doing it. Even though his dad's not the most egyo type, his mom is, but he feels that it's more of on a like, cuter side. He definitely doesn't want to picture his friends nor his CEO doing it, but he still would rather choose receiving it than doing it because he feels that just that would be really, really bad. 이제 이거 약간 걸렸다 하는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교 받는 거 좋아한다고요?
1: 네. 좋아요, 해주세요.
0: Okay, oh, so he's like, yes, I would love to receive it from the fans. Ooh, okay,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we can learn going forward.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hi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do have a lot of fun in store with our secret paper time in part three, so stay tuned for that. Secret paper do 파스리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 시간을 최대한 많이 아끼기 위해서 지금쯤 노래를 들을게요.
1: 네.
0: So we have his next track for you to enjoy. We have Aurora for you,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more of the show.

0: Hi,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it's hour two on a Monday for our Twinkle My Star. Today we've got Chosungun in the studio, and it's our secret paper time, and we have his user manual that he was able to write himself. We're going to be posting this later on. 이제 파트 3에서 secret paper time은요, 나 네. 사용 설명서를 하나 작성해 주셨고,
3: 맞아요.
2: 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이거 이따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제 다 풀로 보실 수 있는데,
3: 웃음의 의미가 뭐
2: MBTI에서요.
3: 네.
2: 뭐 있는 거 다 쓰신 거예요?
3: 아니요, 그 비슷하게 뜨는 것들 다 써봤습니다.
2: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3: 아니요, 바뀌진 않는데 제가 E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낯을 또 많이 가려요.
2: 테스트했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3: ENTP가
2: 나왔고
3: ESTP가 나올 때도 있고 ENTP가 나올 때가 있어요.
2: 그러면 TP는 안 바뀌네요?
3: 원래도 FP였는데 TP로 바뀌었어요.
2: FP시라고요?
3: FP였는데.
2: 확실해요?
3: 근데 아닌 것 같아요. TP가 맞는 것 같아요.
2: TP가 맞는 것 같고.
3: 네.
2: Okay, so he wrote like 7 different types of MBTIs in the MBTI box. And I was like, what is this? He's like, I don't know what I am because he feels like he's like whenever he gets it, he does the test as an ENTP. He says that he's gotten ENFP before, and I was like, "Excuse me, an F?" And he's like, "I don't think I'm an F." But he feels like he's an I in certain aspects. 근데 이거는 저도 ENTP거든요.
3: 네.
2: 근데 이 E라는 거 앞에서는 제가 일할 때만 E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I 성향이 더 많대요.
3: 그게 뭐가 무슨 차이예요?
2: 그러니까 낯을 가린다기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3: 맞아요.
2: 좀 약간 친구들이 야 오늘 보자 했는데 나가기 직전에 취소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3: 그렇죠.
2: 야 취소 아이야 어떡해 하면서 속으로 좀 좋아하고 좀 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좀 피곤을 느끼고 그러니까
3: 네,
2: 일을
3: 맞아요.
2: 하고 들어오면 좀 기빨린 네. 걸 느끼고 그러면 네. 이 성향이 좀 일할 때만 좀 이인 거고
3: 네.
2: 본래는 좀 아이의 성향이 좀 더 많은 걸 수도 있어요.
3: 네, 어떤 모임 자리 같은 데 가도 신나게 놀아요. 근데 집에 와서 방전.
2: 그렇죠. 방전. Okay. So I'm an ENTP too with a lot of I in me as well. And he's like, what kind of I characteristics do I have? And I was like, I like it when we have things that get canceled. I also like to stay home by myself a lot. And then I can enjoy an outing, but when I come home, I need to recharge. And so, yeah, I think that we kind of have similar MBTIs. 버릇 중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 네.
2: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3: 네, 좀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는.
2: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작곡하기가 되게 힘드실 텐데.
3: 저 일어나서 해요.
2: 돌아다니면서.
3: 네, 돌아다니면서.
2: 좀 하다가 좀 듣고 또 하다가 듣고 또 막.
3: 네, 하다 이게 들으면서 하다가
2: 또 일어나고.
3: 하다가 이제 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앉아서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뭐 하면 일을 뭐 음식을 만든다. 뭐 그런 음식을 하면서 저는 탑라이너니까 라인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Okay. So his habit is he can't sit still. And I was like, so do you write? How do you write songs? He's like, I write songs like do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He'll think of like a top line or a melody while he's cooking, or you know, he'll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So he can't really sit still that much.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 수 없는 남자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I love how the fans are like, oh, it's so hard to read him, but I kind of know what he means. Okay, 좋아하는 음식이 집밥.
3: 집밥.
2: 요리를 해요?
3: 간단한 것들을 하는데 저는 집밥이라고 하면은 본가에 있는
2: 엄마
3: 밥을 좋아해요.
2: 그래서 등갈비, 갈비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찌개류랑
3: 그냥 집밥이 맛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어렸을 때는 맨날 먹으니까 맛있는지 몰랐던 거.
2: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으니까 다시 내려가면 진짜 맛있어요.
2: Okay. 네. So his mama's cooking is something that he loves. He can cook, but his mama's cooking. Anything that she cooks, 갈비찜 is one. Any type of 찌개 is another. He didn't know how, because he knows his mom is a good cook, but he never really realized how good of a cook she was until he started living on his own. And then he loves his mom's cooking whenever he gets a chance to sit down. 자,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솔직하다.
3: 네.
2: 그래서 장단점도 솔직하다. 네. 솔직해서 장점, 솔직해서 단점 어느 네. 정도까지예요?
3: 아 저는 돌려 말하는 게 불편. 그러니까 돌려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쏘는 건 아니지만 저에 대한 솔직함은 확실히 있는 것. 나 이거는 조금 내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 그 와중에 지금 F였다고 계속 생각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3: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2: 아 생각은 한 거죠.
3: 네, 그리고 왜냐 F 때는 어땠냐면은 그렇게 뵙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했어요.
2: 오케이. 네. 왜 F라고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Okay, so he says that he's really honest. So his personality is honest, but he's also a pro and con is he's honest. And I was like,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very bluntly honest don't fall into the F category. But he was like, no, because like if I do that, I go home and then I regret saying it. So that's why he said that he probably thought he was an F to a certain extent because of that.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T.
3: 요즘은 좀 간결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는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로 원해서.
2: 그러면 그 정도의 티는 아닌데.
3: 어떤 거예요?
2: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되게 좀 소프트하신데.
3: 네, 왜냐면은 저는 일단은 상대방에게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2: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3: 상처도 주고 싶지 않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2: 불편한.
3: 네, 불편하게 하고 싶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게 좀 많아가지고. 네.
2: 하고 싶은 거는 있고.
3: 네.
2: 그거를 최대한 나이스하게 네. 전달을 하고 싶다.
3: 네, 큰 거를 좀 깎아 예쁘게 해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
2: 그러면
3: 거죠.
2: F를 의심할 만하긴 했네요. 네. Okay, so yeah, I can see him definitely thinking that he's an F on certain standards, as he's gonna tell you the truth, but he definitely is gonna sit in his head for a while and try to figure out how he could wrap that truth without getting you as upset as he doesn't want you to feel upset at all. The TMI for today is that he does feel a little under the weather. 오늘의 TMI는 몸이 안 좋다. 였어요. 자, 사용 설명서에서는 겁쟁이 말고 이제 다가오라고 했는데
3: 네.
2: 저는 이 질문을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성윤 씨를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게 네. 일하는 자리였던 뭐 대기실이 됐던 아니면 뭐 방송을 하다가 아니면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3: 네.
2: 좀 친해지고 싶어요.
3: 네.
2: 그러면 제가 성윤 씨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면 성윤 씨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3: 아 진짜 이거는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류의 운동?
3: 음악 운동. 그러니까 뭐 러닝이 됐든.
2: 오케이. 그러니까 취미적인 운동.
3: 네, 그다음에 웨이트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또 제가 이거 혹시 이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관심사 얘기를 좀 하게 되면
3: 네.
2: 좀 쉽게 친해진다.
3: 네.
2: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음악이랑 운동이 조금
3: 비중이 높아요. 네.
2: Okay. Food for thought. So if you want to get close to him, he says that don't worry and just like, you know, come close. But I said that what kind of topics could we talk about to get close to him? He says that right now, any type of working out, like exercise, running he's into, you know, bicycling he's into and, you know, going to the gym and stuff like that. So if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or if that's something that you're interested in, you guys can start talking really easily. Also, music is something as well. If you tend to be somebody who is in the music business, who is a producer or whatnot, that's also going to pique his interest as well. Anything that he's interested in will be a great way to talk with him, but he feels that those two are the biggest at the moment. Starry 1224 is saying that I can feel both in his personalities. Starry 1224님이 T의 매력도 F의 매력도 다 느껴져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T스러운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많이 배려를 하는 T 인 것 같기는 해요.
3: 네,
2: I definitely feel that.
3: 저는 굉장히 인정도 빠르고요.
2: 그러면 이거 네.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얼굴 그리셨는데 내가 네.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은 네. 이거 뭐예요? 셀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3: 그냥 제 얼굴을 그려봤는데.
2: 아, So his face. So his face is when he thinks he looks the best. 아니 샤워 끝나고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 그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건 줄 알았어요.
3: 저는 이제 운동하고 온 나의 모습.
2: Okay, so when he right after a workout, when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that's when he thinks he looks the best. 상희 씨, 우리 또 한 시간이 후딱.
3: 아, 그렇네요.
2: 후딱 갔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뭔가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편했지만 오늘은 또 저의 얘기들이 이제 속속히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Okay, so yeah, he said he had a lot of fun last time, but he was really able to talk about what he wanted to a little bit more depth this time around. So he did have quite a lot of fun this time around. 팬미팅이
3: 네, 8월 2일에 네 하게 됐습니다.
2: 8월 2일이에요, 여러분. 8월 2일. So he's getting ready for a fan meeting that is happening on the 2nd. So get ready for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As we do so, if I were the wind, 바람이라면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we enjoy. 팬미팅 잘하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다음에 또 봐요.
3: 네, 또 뵙겠습니다.
2: Bye! 안녕.